0: 눈도 깨져올 겁니다. 들어봐라.
1: 심바닥스.
2: 가래 가래 가래 가느라고 심바닥스 가느라고 심바닥스. 잡아서라 잡아다서 잡아구서빠가 잡아간데 무사역에나
3: 야보
2: 그럼서 심바닥스 에담리라오 쿠바아라 쿠바아라 선주쿠아타 뇨브레치 마마 오마나무리리 에담리라오 에담리라오 마모겐다 루아니로 까바오라 치나비로 빠가 치와냐마쿠운디 바코베와 네구엔디데 부담리라오 심바닥스 웬나무에노
1: 심바닥스
4: 조감에 조세
5: 억사우시
4: 난게 트라비라와 난니네 쯔쯔
2: Akajanja kava kazi, kati abakana katenga fava shaja tura zewa.
4: Mukaya katenga gay.